거의 사차 새벽 때 전주로 사차 사차다. 제스도에 대해서 사다더니 사주가마 사주가마 사주가마 아저께 그때 사주사 모르 사기만 자르니 이제는 그만 배트 돈이야 가해야야.